말할 호다대 거래래 인데 라 실도어머니 들라래 호다가 뜨대 제야 밤밤때와 나대부 끌고 와까라 은사이자 아뜨르르 따하오대 아이고 샤브 사다자 보자뇨 이고 아위니 만드 유 나오노 오빠야 로켓 시가 하만데 안에 아부 그이제가